바쁘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빅디쇼 거시가 달아주시는 디아로 엠마야 백불리아를 거실 바스티고라니 될 때도 오도 부셔오세요 부셔오세요 부셔오세요.